0: 버려. 따아 닦고 로모이 피로 라미 스페셜 기능이 못 보라. 빨리 들어 말아서 오케.
1: 내
0: mainan kalaban lainnya lang mga soke. Wah, hai.